0: 윤표, 벌써 이틀째야.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?
1: 아, 연대장님.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. 아, 나 허리가 안 좋아. 아,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. 아.
0: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봐 그런 거잖아.
1: 아니, 뭐 그게 잘못됐어? 아,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. 아, 밤에 진지에 있는 거 위험하다고.
0: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? 넌 군인이야, 군인!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.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.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.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작을 옮기려고 할 거야.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.
1: 형, 하지 마, 내가.
0: 다신 도망칠 생각 하지 마. 미칠사단 31연대 배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.
1: 알겠어.
2: 아, 내가 더 좋아.
3: 동료만.
4: 아,
3: 동료만. 咱们 那个 伤员啊, 一批一批的 往下撤, 啊, 咱们轻伤的 先护送 那个 重伤员 往下撤, 明白了吧?
4: 明白。
3: 指挥战斗，我们跑这干啥来了？
4: 过来看看。塞边去。来来来，我先扶你上。慢点，慢点。
3: 没事没事没事。哎，你看吧，这伤啊，得到后方医院去治。所以您，
4: 下高地吧？
3: 下什么高地？后方医院才能治。
4: 轻伤不下火线，知道不？这就是轻伤不用下火线。 伤重不重您自己还不知道，这两天走路都不利索了。我自己当然我自己伤，我当然知道了。腿脚不利索那是我不愿意走，那多年那厨子还能让眼给齁着？你可别在搁这给我做思想工作了，你这思想工作做的呀，就跟那个外国那个面包似的，
3: 三文治包子，
4: 一点味儿没有。
3: 那可好吃了，
4: 没吃过呀。<笑>你别让我笑你，哎呀。
3: 真的，您就先下去吧。这伤啊，早治早好。这些个伤员们，明天都能撤下去了。那这样，明天我跟最后一个伤员一块下去，行不行？
4: 说好了，
3: 肯定的。
4: 行。

0: 사단장님, 김중이요, 또 무슨 일이야?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아유, 포격 다 멈췄잖아.
2: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자, 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3: 괜찮아, 괜찮아. 어?
4: 마셔, 마셔. 괜찮아.
3: 이리로 와, 마셔. 아이.
4: 한 잔, 한 잔, 한 잔. 어?
3: 씨발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. 어? 아,

0: 초정 김인표.
1: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.
2: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
1: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.
0: 아, 족같네 진짜. 야, 참호 공사하러 가자. 이발.
3: 네, 네.
0: 아, 귀찮아 진짜.
4: 金军长要火力准备了。
0: 红伞拿着。啊，快点快点！
5: 啊，果然如军长所料，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了。
0: 快点快点，拿着啊！啊，
5: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，下一轮火力覆盖。将极大的杀伤敌人不利，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。
0: 柴军花子啊，
5: 不弹机。
6: 是。
5: 段先锋呼叫炮兵。段先锋呼叫炮兵，我在597高地观察到，敌人正在加固阵地。
1: 再来一轮火力覆盖。